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이이런학습중심조집단학습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통상군은러시아용유수입의새통로를개통해북향개방중추거점기능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근일에성당위서기황강이성당위이론학습중심조집단학습회의를소집사회하고석근평총서기가중국공산당창건105주년경축대회에서한중요연설정신을전문학습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석근평총서기의중요연설정신을깊이있게학습하고심각하게터득하며견결히관찰하고긴박감과사명감을강화하며시간을쟁취하고난관을맞받아힘껏분투해중국식현대화건설에서더큰역할을발휘해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중국공산당창건105주년경축대회는장엄하고열렬했으며인심을격동시키고분투의지를북돋우는자리로100년대당에왕성하게발전하는활기찬모습을전세계에보여줬습니다석근평총서기가발표한중요연설은5가지끊임없는분투로당이걸어온105주년의빛나는요정을깊은정을담아회고했고6가지우수한특질로당이장기적인역사발전속에서형성한독특한정신풍모정치적품격과가치추구를깊이천명했으며5가지반드시로새요정에서전체중국공산당원이신심을견정히하고계속분투할전진방향을제시했고세가지반드시로새로운시험의길을잘걷는새로운요구를제기했습니다또한전당전국각민족인민들에게시간은사람을기다리지않고역사는사람을기다리지않는다전국각민족인민을굳게의지하고단결인솔해새요정에서분진하고새시대에서공을세우며새로운역사적휘황을힘써창조하려는위대한호소를발했습니다석근평총서기의중요연설은중후한역사감선명한시대감이있고막시주의진리의빛을발산했으며새시대새요정에서당의중심임무를추진하고강국건설과민족의부흥위업을실현하는데중대하고심원한의의가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석근평당건설사상학습관철과결부해석근평총서기의중요연설의풍부한내포핵심취지와실천요구를깊이있게터득하고위대한당창건정신을발행하며초심을잊지않고사명을명기하며단결분투해길림전면진흥의새로운돌파를이루도록힘써추동해야합니다첫째당의령도를견제하고실제행동으로두가지확립을충성스럽게옹호하며두가지수호를견결히실천해야합니다끊임없이석근평새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으로마음을모으고령혼을조조하며석근평총서기의길림사업관련일련의중요지시정신을상시화적으로재학습재대조재시달해야합니다정치감독을엄밀히하고정치독차를강화하며각지각부문에서당조항의결책포치를애누리없이시달하도록독촉해야합니다조항순시조항생태환경보호독찰국가심기국가통계독찰귀환문제시정을진지하고단호하게잘토로지며진실하고철저한시정성과로정치담당을채워내야합니다둘째고품질발전을추동하고15차5기능계획의양호한출발을실현해야합니다당전우리성의고품질발전과개혁개방가일층전면심화추진임무는매우번중합니다새로운발전리념과올바른치석관을인솔로개발구개혁현역경제발전등중점임무에서선두에서서난관을타개해우리성15차5기능계획과년도계획을잘시달하고집행해야합니다셋째근본취지를실천하고전심전력으로인민을위해봉사해야합니다우리성의골목집사오야금동지는7일훈장을수상했고전국우수당원우수당간부우수기층당조직표창대상상당수가기층에서나왔습니다 이 속에 담긴 기층을 크게 틀어주는 선명한 향도를 깊이 터득하고 선진 전형의 전달, 방조, 인솔을 강화해 1년에 5화금씩 사회구역 종사자와 촌 간부를 양성하고 기층 치리의 질과 효를 제고를 추동해야 합니다. 감정과 책임감을 갖고 신소 사업을 잘 처리해 분쟁과 갈등이 제때 현지에서 해소되도록 추동하고 진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화해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달을 억세게 틀어주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틀어주고 구체적인 일을 깊이 틀어주며 신입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용감하고 능숙하게 투쟁하며 전진 길에서의 위험과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모순을 용감하게 직시하고 끊임없이 난관을 극복해 길림의 안정으로 대국민의 안정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용감하게 자혁명하고 끈질기게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간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일부터 착수하고 제도 기재를 완벽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엄격한 요구를 간부의 전 생애주기 전 과정에 관통시켜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훼손하는 모든 요소, 당의 건강한 조직을 침식하는 모든 병폐를 결연히 제거해야 합니다. 올바른 인재 선발 방향과 사업 방향을 확립하고 시현향 지도 일꾼 기바꿈을 계기로 더욱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올바르게 써야 합니다. 각급 간부는 사고화, 부해관 등 초유력 시 우수 간부의 선진 사적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바른 기상과 청렴한 품격을 갖추고 용감하게 전진해 역사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착실한 업적을 창조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성당위 이론학습 중심도 성원들은 개인 사고와 사업 실제를 결부해 교류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성당위 이론학습 중심도 성원, 성정부 지도부 성원, 성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소식입니다. 7월 11일 21톤의 러시아 쇠고기가 순조롭게 훈춘 통상구에 도착해 입경 통관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훈춘 입경 용료 지정 검역장이 사용에 투입된 후 반입된 첫 번째 러시아 수입 쇠고기 화물로 훈춘 통상구가 대러시아 쇠고기 직수입의 새로운 통로를 정식으로 개통했음을 의미하며 통상구 쇠고기 수입 업무의 역사적인 돌파를 실현해 훈춘의 북향 개방 통상구 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쇠고기가 순조롭게 통과된 것은 훈춘과 관련 부문의 효율적인 협동 덕분입니다. 통상구 연합검사 단위에서는 통관 모집을 최적화하고 검사 절차를 규범화했으며 부대 시설을 보완해 상시화 용료 수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질의 대외무역 기업의 착지는 산업 지탱을 부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상해 덕가순 식품유한회사가 훈촌의 착지에 수입 용료 경영 허가를 성공적으로 취득했고, 러시아 협력 업체와 6만 7천 톤의 냉동 용료 수출 배정 물량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러시아 용료 가공 기업과 성공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첫 번째 167톤의 냉동 소고기, 냉동 소 벌집양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7월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입경 용료 지정 검역장이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돼 다구 용료 수입 업무 전개를 위한 경성 지탱을 구축했습니다. 러시아 용료 공급원은 품질이 우수하고 공급이 안정적이며 훈춘 통상구의 우월한 지리적 위치 우세와 다국 통관 조건에 의탁해 화물은 효율적으로 입경을 실현했고, 훈춘 및 주변 지역의 수입 용류 공급원의 부족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동북아 다국무역 경로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은 원림 일꾼들의 오랜 고수와 노력을 떠날 수 없습니다. 훈촌시 원림록화공정위원회사 공정2과 과원, 훈촌시 우수공산당원인 로련은 부대에서 퇴역한 후 원림록화 사업에 뛰어든 지 이미 20여 년이 됐습니다. 당원인 그는 퇴역해도 퇴직하지 않고 시종 군인의 작품과 당원의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록화 양호 일선에 뿌리박고 착실한 사업과 책임으로 도시의 록색을 세심하게 보살피면서 훈촌의 생태 바탕색을 빛내왔습니다.

물림양모사업은 세상에 놀라게 하는 업적도 없고 오직 날마다의 고수만 있을 뿐이지만 도시의 면모와 군중 생활의 행복감과 직접 관계됩니다. 로리는 주로 도시 주요 간선도로, 도시 광장, 공공 녹지, 및 잔디의 전지 및 제초, 녹색 식물 양호 등 기초 사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4년간 이 일에 종사하면서 그는 시종 정밀화 관리 보호를 견지하고 부동한 구간, 구역의 녹색 식물 생장 차이와 결부해 당지 실정에 맞게 전지와 정리를 전개하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가지와 잎사귀를 제때에 정리했습니다. 간선도로, 공원 광장 등 인파가 밀집된 중점 구역에 대해서 그는 주동적으로 순찰 빈도를 높이고 녹화대 변두리, 구석 등 세부와 사각지대를 주시하면서 쓰레기와 잡동사니를 열심히 정리하고 비뚤어진 묘목을 바로잡고 고사 말라 죽은 식물을 제거하면서 작은 일을 세심하고 실속 있게 전개해 도시 녹화 경관을 시종 청량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기층 당원으로서 로리는 항상 가장 앞장서고 혼신을 마다하지 않으며 주동적으로 일선의 번중한 임무를 맡고 개인의 득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배우고 정진하며 기능 양성에 적극 참여해 전문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조작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하고 동료들과 협력해 함께 발전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초심을 지키고 성실한 실천으로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리는 날마다 이어지는 묵묵한 실천으로 도시의 푸른 녹지를 지켜오면서 소박하지만 책임감이 있는 당원의 본색으로 훈춘의 원림 녹화 사업에 힘을 기여했습니다. 다음, 오늘 안전과학보급 제시에서는 산홍수와 토속류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홍수와 토속류가 닥쳤을 때 먼저 대피 경로를 잘 선택하고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특히 멀리서 들려오는 토속이 붕괴되는 소리, 홍수가 포효하는 등 이상한 소리가 나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즉시 하류의 마을, 학교, 공장 등에 연락해 사람들이 제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대피할 때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큰 비나 폭우가 쏟아지면 신속하게 안전한 높은 지대로 이동해야 하며 낮은 골짜기나 가파른 산비탈 아래에서 피신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산홍수와 토속류가 몰려올 때 계곡을 따라 상류 혹은 하류로 달리면 절대 안 되고 산홍수와 토속류 흐름 방향과 수직인 양쪽 산비탈로 올라가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관련 부문에 연락해 본인의 위치와 위험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촌시 제1소학교 사생들은 얼마 전 훈촌시 인민법원을 찾아 법제교육 사회실천 주제 활동을 전개하고 직관적으로 법률 관련 상식을 학습해 법제 안전의식을 절실히 증강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대표들은 훈촌시 한남가도 양성사회구역 무형문화유산 창의방에 가서 만족전지 여름방학 연구학습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무형문화유산 전람창을 참관하면서 문화해설을 경청했고 전지 기법을 배우면서 전통 문화의 매력을 실감했으며 민족 단결 의식과 애국 정감을 깊이 새겼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성당이이런학습중심조집단학습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통상군은러시아용유수입의새통로를개통해북향개방중추거점균형을지속적으로강화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그날의성당위서기황강이성당위이론학습중심조집단학습회의를소집사회하고석근평총서기가중국공산당창건105주년경축대회에서한중요연설정신을전문학습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석근평총석의중요연설정신을깊이있게학습하고심각하게터득하며견결히관찰하고긴박감과사명감을강화하며시간을쟁취하고난관을맞받아힘껏분투해중국식현대화건설에서더큰역할을발휘해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중국공산당창건105주년경축대회는장엄하고열렬했으며인심을격동시키고분투의지를북돋우는자리로100년대당의왕성하게발전하는활기찬모습을전세계에보여줬습니다석근평총서기가발표한중요연설은5가지끊임없는분투로당이걸어온105주년의빛나는요정을깊은정을담아회고했고6가지우수한특질로당이장기적인역사발전속에서형성한독특한정신풍모정치적품격과가치추구를깊이천명했으며5가지반드시로새요정에서전체중국공산당원이신심을견정히하고계속분투할전진방향을제시했고세가지반드시로새로운시험의길을잘걷는새로운요구를제기했습니다또한전당전국각민족인민들에게시간은사람을기다리지않고역사는사람을기다리지않는다전국각민족인민을굳게의지하고단결인솔해새요정에서분진하고새시대에서공을세우며새로운역사적휘황을힘써창조하려는위대한호소를발했습니다석근평총석의중요연설은중후한역사감선명한시대감이있고막시주의진리의빛을발산했으며새시대새요정에서당의중심임무를추진하고강국건설과민족의부흥위업을실현하는데중대하고심원한의의가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석근평당건설사상학습관철과결부해석근평총석의중요연설의풍부한내포핵심취지와실천요구를깊이있게터득하고위대한당창건정신을발행하며초심을잊지않고사명을명기하며단결분투해길림전면진흥의새로운돌파를이루도록힘써추동해야합니다첫째당의령도를견제하고실제행동으로두가지확립을충성스럽게옹호하며두가지수호를견결히실천해야합니다끊임없이석근평새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으로마음을모으고령혼을조조하며석근평총석의길림사업관련일련의중요지시정신을상시화적으로재학습재대조재시달해야합니다정치감독을엄밀히하고정치독차를강화하며각지각부문에서당조항의결책포치를애누리없이시달하도록독촉해야합니다조항순시조항생태환경보호독찰국가신계국가통계독찰귀환문제시정을진지하고단호하게잘토로지며진실하고철저한시정성과로정치담당을채워내야합니다둘째고품질발전을추동하고15차5기능계획의양호한출발을실현해야합니다당전우리성의고품질발전과개혁개방가일층전면심화추진임무는매우번중합니다새로운발전리념과올바른치석관을인솔로개발구개혁현역경제발전등중점임무에서선두에서서난관을타개해우리성15차5기능계획과년도계획을잘시달하고집행해야합니다셋째근본취지를실천하고전심전력으로인민을위해봉사해야합니다우리성의골목집사오야금동지는7일훈장을수상했고전국우수당원우수당간부우수기층당조직표창대상상당수가기층에서나왔습니다 이 속에 담긴 기층을 크게 틀어주는 선명한 향도를 깊이 터득하고 선진 전형의 전달, 방조, 인솔을 강화해 1년에 5화금씩 사회구역 종사자와 촌 간부를 양성하고 기층 치리의 질과 효를 제고를 추동해야 합니다. 감정과 책임감을 갖고 신소 사업을 잘 처리해 분쟁과 갈등이 제때 현지에서 해소되도록 추동하고 진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화해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달을 억세게 틀어주는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틀어주고 구체적인 일을 깊이 틀어주며 신입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용감하고 능숙하게 투쟁하며 전진 길에서의 위험과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모순을 용감하게 직시하고 끊임없이 난관을 극복해 길림의 안정으로 대국면의 안정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용감하게 자혁명하고 끈질기게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간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일부터 착수하고 제도 기재를 완벽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엄격한 요구를 간부의 전 생애주기 전 과정에 관통시켜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훼손하는 모든 요소, 당의 건강한 조직을 침식하는 모든 병폐를 결연히 제거해야 합니다. 올바른 인재 선발 방향과 사업 방향을 확립하고 시, 현, 향 지도 일꾼 기바꿈을 계기로 더욱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올바르게 써야 합니다. 각급 간부는 사고화, 부해관 등 초유력 시 우수 간부의 선진 사적을 진지하게 학습하고 바른 기상과 청렴한 품격을 갖추고 용감하게 전진해 역사와 인민의 부끄럽지 않은 착실한 업적을 창조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성당이 이런 학습 중심도 성원들은 개인 사고와 사업 실제를 결부해 겨우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성당이 이런 학습 중심도 성원, 성정부 지도부 성원, 성직속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소식입니다. 7월 11일 21톤의 러시아 쇠고기가 순조롭게 훈춘 통상구에 도착해 입경 통관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훈춘 입경 용료 지정 검역장이 사용에 투입된 후 반입된 첫 번째 러시아 수입 소고기 화물로 훈춘 통상구가 대러시아 소고기 직수입의 새로운 통로를 정식으로 개통했음을 의미하며 통상구 소고기 수입 업무의 역사적인 돌파를 실현해 훈춘의 북향 개방 통상구 경제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 소고기가 순조롭게 통관된 것은 훈춘과 관련 부문의 효율적인 협동 덕분입니다. 통상구 연합검사 단위에서는 통관 모식을 최적화하고 검사 절차를 규범화했으며 부대 시설을 보완해 상시와 용료 수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질의 대외무역 기업의 착지는 산업 지탱을 부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상해 덕가순 식품유한회사가 훈춘에 착지해 수입 용료 경영 허가를 성공적으로 취득했고 러시아 협력 업체와 6만 7천 톤의 냉동 용료 수출 배정 물량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러시아 용료 가공 기업과 성공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첫 번째 167톤의 냉동 소고기, 냉동 소 벌집양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 7월 훈춘 국제합작시범구 입경 용료 지정 검역장이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돼 다구 용료 수입 업무 전개를 위한 경성 지탱을 구축했습니다. 러시아 용료 공급원은 품질이 우수하고 공급이 안정적이며 훈춘 통상구의 우월한 지리적 위치 우세와 다국 통관 조건에 의탁해 화물은 효율적으로 입경을 실현했고 훈춘 및 주변 지역의 수입 용료 공급원의 부족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동북아 다구무역 경로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은 원림 일꾼들의 오랜 고수와 노력을 떠날 수 없습니다. 훈춘시 원림록화 공정위원회사 공정2과 과원, 훈춘시 우수 공산당원인 로련은 부대에서 퇴역한 후 원림록화 사업에 뛰어든 지 이미 20여 년이 됐습니다. 당원인 그는 퇴역해도 퇴색하지 않고 시종 군인의 작품과 당원의 기준으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록화 양호 일선에 뿌리박고 착실한 사업과 책임으로 도시의 록색을 세심하게 보살피면서 훈촌의 생태 바탕색을 빛내왔습니다. 월림 양호 사업은 세상에 놀라게 하는 업적도 없고 오직 날마다의 고수만 있을 뿐이지만 도시의 면모와 군중 생활의 행복감과 직접 관계됩니다. 로리는 주로 도시 주요 간선도로, 도시 광장, 공공녹지, 잔디의 전지 및 제초, 녹색 식물 양호 등 기초 사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4년간 이 일에 종사하면서 그는 시종 정밀화 관리 보호를 견지하고 부동한 구간, 구역의 녹색 식물 생장 차이와 결부해 당지 실정에 맞게 전지와 정리를 전개하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가지와 잎사귀를 제때에 정리했습니다. 간선도로, 공원 광장 등 인파가 밀집된 중점 구역에 대해서 그는 주동적으로 순찰 빈도를 높이고 녹화대 변두리 구석 등 세부와 사각지대를 주시하면서 쓰레기와 잡동 산위를 열심히 정리하고 비뚤어진 묘목을 바로잡고 고사 말라 죽은 식물을 제거하면서 작은 일을 세심하고 실속있게 전개해 도시 녹화 경관을 시종 청량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기층 당원으로서 로리는 항상 가장 앞장서고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며 주동적으로 일선의 번중한 임무를 맡고 개인의 득실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배우고 정진하며 기능 양성에 적극 참여해 전문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조작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하고 동료들과 협력해 함께 발전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조심을 지키고 성실한 실천으로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리는 날마다 이어지는 묵묵한 실천으로 도시의 푸른 녹지를 지켜오면서 소박하지만 책임감이 있는 당원의 본색으로 훈촌의 월림 녹화 사업에 힘을 기여했습니다. 다음, 오늘 안전과학보급 제시에서는 산홍수와 토속류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홍수와 토속류가 닥쳤을 때 먼저 대피 경로를 잘 선택하고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특히 멀리서 들려오는 토속이 붕괴되는 소리, 홍수가 포효하는 등 이상한 소리가 나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즉시 하류의 마을, 학교, 공장 등에 연락해 사람들이 제때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대피할 때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말고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큰 비나 폭우가 쏟아지면 신속하게 안전한 높은 지대로 이동해야 하며 낮은 골짜기나 가파른 산비탈 아래에서 피신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산홍수와 토속류가 몰려올 때 계곡을 따라 상류 혹은 하류로 달리면 절대 안 되고 산홍수와 토속류 흐름 방향과 수직인 양쪽 산비탈로 올라가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관련 부문에 연락해 본인의 위치와 위험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촌시 제1소학교 사생들은 얼마 전 훈촌시 인민법원을 찾아 법제교육 사회실천 주제 활동을 전개하고 직관적으로 법률 관련 상식을 학습해 법제 안전의식을 절실히 증강했습니다. 그날의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대표들은 훈촌시 하남가도 양성사회구역 무형문화유산 창의방에 가서 만족전지 여름방학 연구학습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무형문화유산 전람창을 참관하면서 문화해설을 경청했고 전지 기법을 배우면서 전통문화의 매력을 실감했으며 민족단결의식과 애국정감을 깊이 새겼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성상시와지원초진으로빈곤퇴치의난관돌파성과가지속적으로공고확장및향촌전면지능촉진회의가근일화상형식으로소집됐습니다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반포시행으로珲春시여러민족간부군중들이크게고무되고분위기가한껏고조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전성상시와지원초진으로빈곤퇴치난관돌파성과지속적으로공고확장및향촌전면지능촉진회의가근일의화상형식으로소집됐습니다성당위석이황강이회의에참석해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삼농사업에관한습근평총석의중요지시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당주와국무원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실제적으로착실하게들어주면서상시화지원각항사업을착실하게추동해규모성재빈곤이발생하지않는최저선을장기적으로지키고향촌전면진흥의새로운국면을힘써개척해야합니다성당위부석이며성장인호옥종이회의를사회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상시화지원을잘하는것은농업대상의정치적책임이고전면진흥의유력한장력점이며지적을검증하는중요한척도입니다상시화지원사업을잘하는전략적고리를깊이터득하고사상과행동을당주왕의결책포치에절실히통일시켜실제적인지원성과로충성스럽고청렴한책임을해석해야합니다상시화지원을향촌지능전략의통일적인실시에포함시켜향촌발전의내생동력을부단히증강해야합니다정확한지적관수립실천학습교육을전개하는것을계기로빈곤퇴치지역의발전과생활조건을서둘러개선해진정으로인민을위해지적을내고실제적으로지적을창출해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올해는5년의과도기가끝난후상시화지원에진입한첫해로서반드시새로운형식와새로운요구에서둘러적응하고전성빈곤퇴치성과를더욱견고하고지속가능하게해야합니다첫째적시적이고정밀하게감축식별을잘해야합니다향촌2급상시화조사를착실하게잘해응당납입해야할것은납입시키고도와야할것을도와야합니다과학적이고합리적인인정기준과절차를제정하고지원정책의퇴출기제를보완해야합니다둘째감독검사를강화해지원영역으로뻗어가는검은손을단호히차단해야합니다자원우세를충분히발휘하고특색산업을대대적으로육성하며요효자산의활성화이용에효과적인경로를적극모색해야합니다농민수익을사업의출발점과지향점으로삼고농민과연계하고농업을이끄는기제를보완하며기업합작사와농가가긴밀형리익공동체를구축하도록주동함으로써농민들이더많은산업발전의혜택을공유하도록해야합니다셋째종합시책으로취업중수를촉진해야합니다농민의안정적인취업을지원하고현지일자리를지속적으로늘려야합니다중대기초시설건설운영과정에서당지농촌노동력을우선적으로채용하도록해로무제공을통한구제역할을더욱효과적으로발휘해야합니다시장에수요가많고인력이부족한직종을둘러싸고주문형맞춤형양성을전개해농민들의취업능력을높여야합니다넷째민생보장최저선을긴밀히구축해야합니다농촌최저생활보장특수곤란계층부양특별구조림시구조등최저생활보장체계를더욱건립건전히해야합니다기본의료보험중증질환보험의료구조가상호보완되고연결되도록촉진해각종사회보장수준을지속적으로높여야합니다기초시설조건을개선하고더많은공공봉사가기층으로내려가고농촌을피복하며상대적으로발전이뒤처진지역에더욱집중되도록추동해야합니다다섯째 정책 지원 체계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합니다. 도의 포장을 가열차 강화하고 성급 중점 지원 대상인 8개 현에 대해 차별화된 지원을 시행해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해야 합니다. 선전 력도를 강화해 지원 합력을 결집하고 전 사회적으로 향촌 진흥을 관심하고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양곡 생산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국가 양곡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책임을 견결히 짊어져야 합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전성 상하에서는 수군평 총석의 당건설 사상을 깊이 학습하고 세심하게 터득하며 충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상시화 지원 사업에 대한 조직 용도를 가열층 강화해 각종 조치가 실제에 시달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책임을 절실히 다지고 각급 당위의 주요 책임 동지는 제1 책임자의 직책을 이행해야 하며 단순히 지시만 전달하는 중간 전달자나 방임형 관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급 당위의 농업농촌판공실과 농업농촌부문에서는 앞장서 총괄 업무를 맡고 업종부문에서는 각자의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며 상하를 관통시켜 책임을 회피하거나 각자 조작만 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문제 시정을 잘 풀어주고 심사 시정을 조항 순시, 조항 생태 환경 보호 독찰, 학습 교육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시정 정돈과 결부하며 군중 신변의 보존 기품과 부패 문제에 대한 집중 정돈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심사와 감독을 엄격히 하고 상시와 지원 사업을 고품질 발전 성과 심사에 포함시키며 지표 설정을 간결하면서도 핵심 위주로 하고 진실하게 심사하며 심사 결과를 진정으로 활용해 정확한 인용 방향과 사업 방향이 선명하게 수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 작품을 발행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단호히 경계하며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당과 국가의 좋은 정책을 시달해 인민 군중의 신뢰와 호평을 얻어야 합니다. 기층 조직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오아금시 훌륭한 기층 간부를 더 많이 양성하고 선진 전형의 전수, 지원, 육성을 잘 추진해 기층 당건설 사업의 전면 진보와 전면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추동해야 합니다. 호옥종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수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2025년도 심사 결과 통보를 전달했으며 심사 시 발견 문제 시정 사업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장춘시와 연변주 당위의 주요 책임 동지 및 성당위 조직부, 성재정청, 성농업농촌청, 성의료보장국, 성목주급관리국 책임 동지들이 교류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오혜영, 호가복, 장은희, 손간, 류위, 고강, 주황 및 성직소 관련 부문 단위 및 각 현시주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화구시, 각 현시구 책임자들이 각 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7월 2일부터 정식으로 반포돼 시행됐습니다. 훈촌시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들은 크게 거무되고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일터 직책에 입각해 시달 조치를 세분화하고 보완하며 현실한 법치 지탱에 의탁해 새시대 훈촌시 민족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겠다고 표시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반포 시행은 새시대 민족사법치 건설의 중요한 리정표입니다. 변경 통상구 도시인 훈촌시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의 정신적 토전 건설에 초점을 맞춰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질적 성격 행동과 여러 민족 교류 레왕 융합 3대 계획을 깊이 실시해왔습니다. 또한 일선 5대 사업 구도를 구축하고 훈촌 특색을 띤 5개 민족 사업 모범지대를 형성했으며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레왕하고 전면적으로 교류하며 깊이 융합하는 견실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면 한창 주요 장마기로서 훈촌시 쿠쿠나하강의 수위, 수류 상황의 파동이 일정하지 않아 홍수방지 위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하남가도 연남사회구역에서는 물놀이, 강변 낚시, 야외 야영 등 안전우환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홍수방지 선전과 하천 순찰 점은 행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군중들의 출행 안전을 전방위적으로 수호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쿠쿠나하강 연안의 캠핑카 야영기지에서 사회구역 3일꾼들이 주거하는 관광객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현장에서 홍수방지 과학보급 전단지를 발급하며 폭우 기습, 강물 폭등 등

0: 위험 상황 피난 자구조 지식을 세밀하게 설명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난간을 넘어 수면에 접근하지 않도록 권유했습니다. 구호 사업일꾼들은 하천 연안을 따라 조사하고 하천의 비탈 보호, 배수구 등 시설의 잠재적 위험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장마기의 안전 위험을 원천적으로 해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주거환경 정돈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구역의 전반적인 모습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 아파트 주변에는 잡동사니를 무질서하게 쌓아두는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서구역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기자가 현장을 취재한 결과 일부 서구역의 건물 앞뒤 녹화대 및 공공통로 등 곳곳에는 각종 잡동사니와 폐기 건축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으며 버려진 화분과 의자가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등 환경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비교적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구역의 전체 면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환경 관리와 군중들의 위생 의식에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어 훈촌시 전국 문명도시 건설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는 만큼 조속히 집중적으로 정돈하고 개선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궁금한 주민들이 잡동사니를 함부로 쌓아두는 나쁜 습관을 자각적으로 버리고 아파트 건물 주변 공공구역을 점유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적치하지 말며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을 함께 지켜 공공 공간이 질서 있고 아름다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음, 가정 응급구호 지식을 보급하고 친자 자아구조와 상호구조 능력을 제고하고자 훈촌시 신안가도 촌량사회구역 적십자봉사소에서는 그늘에 성장수호 구조는 신변에 친자 구급기능 도전 경연을 개최했습니다. 16개 조의 10세부터 12세 아이 가정이 함께 실력을 겨루고 몰입식으로 실용 구급 기능을 학습했습니다. 도전 경연은 3단계 관문 통과 문제를 설치했는데 총점은 100점입니다. 기도 이물질 폐쇄 관문에서는 수화 흡인석 질식 사례를 모의해 친자가 역할을 바꿔가며 표준적인 충격 조작을 완성했습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심폐소생술에서는 부모가 흉뇌 압박을 책임지고 아이가 구조 요청과 인공호흡 협조를 완성했는데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찰과상 처치 관문에서는 아이가 주요 구조원을 맡고 규범적으로 붕괴 감기를 완성했습니다. 심판은 전 과정을 표준에 따라 채점하고 경연 후에는 조작이 틀리기 쉬운 점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이번 활동은 경연으로 과학 보급을 이끌고 안전 교육과 친자 소통을 함께 고려했다고 표시했습니다. 다음 단계 사회구역 적십자봉사소에서는 구급 보급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구급 지식이 천가만호에 진입하도록 추동할 방침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름철에는 쨍쨍한 날씨가 이어지어 숨막히는 더위에 시달릴 때가 있지만 반면에 장마 전선이 머물러 있어 연일 동안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펼쳐질 때도 많은데요. 요즘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날씨 상황 잘 체크하시는 건 필수겠고요. 특히 농민 여러분들께서는 농작물이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죠. 게다가 기온까지 높을 때에는 눅눅한 느낌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쉬운 만큼 여유로운 마음으로 밝게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31도. 춘화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9도. 하다문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30도. 양포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30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30도. 경신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30도. 반석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31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22도, 최고 기온은 31도. 영안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성상치와지원초진으로빈곤퇴치의난관돌파성과가지속적으로공고확장및향촌전면지능촉진회의가그늘화상형식으로소집됐습니다중화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반포시행으로珲春시여러민족간부군중들이크게고무되고분위기가한껏고조됐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전성상시와지원추진으로빈곤퇴치난관돌파성과지속적으로공고확장및향촌전면지능촉진회의가그늘의화상형식으로소집됐습니다성당위석이황강이회의에참석해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삼농사업에관한습근평총석의중요지시정신을깊이있게관찰하고당주와공무원의포치요구를참답게시달하며실제적으로착실하게풀어주면서상시화지원각항사업을착실하게추동해규모성재빈곤이발생하지않는최저선을장기적으로지키고향촌전면진흥의새로운국면을힘써개척해야합니다성당위부석이며성장인호옥종이회의를사회했습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상시화지원을잘하는것은농업대상의정치적책임이고전년진흥의유력한장벽점이며지적을검증하는중요한척도입니다상시화지원사업을잘하는전략적고리를깊이터득하고사상과향동을당조항의결책포치에절실히통일시켜실제적인지원성과로충성스럽고청렴한책임을해석해야합니다상시화지원을향촌진흥전략의통일적인실시에포함시켜향촌발전의내생동력을부단히증강해야합니다정확한지적관수립실천학습교육을전개하는것을계기로빈곤퇴치지역의발전과생활조건을서둘러개선해진정으로인민을위해지적을내고실제적으로지적을창출해야합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올해는5년의과도기가끝난후상시화지원에진입한첫해로서반드시새로운형식과새로운요구에서둘러적응하고전성빈곤퇴치성과를더욱견고하고지속가능하게해야합니다첫째적시적이고정밀하게감측식별을잘해야합니다향촌2급상시화조사를착실하게잘해응당납입해야할것은납입시키고도와야할것을도와야합니다과학적이고합리적인인정기준과절차를제정하고지원정책의퇴출기제를보완해야합니다둘째감독검사를강화해지원영역으로뻗어가는검은손을단호히차단해야합니다자원우세를충분히발휘하고특색산업을대대적으로육성하며요효자산의활성화이용에효과적인경로를적극모색해야합니다농민수익을사업의출발점과지향점으로삼고농민과연계하고농업을이끄는기제를보완하며기업합작사와농가가긴밀형리익공동체를구축하도록주동함으로써농민들이더많은산업발전의혜택을공유하도록해야합니다셋째종합시책으로취업중수를촉진해야합니다농민의안정적인취업을지원하고현지일자리를지속적으로늘려야합니다중대기초시설건설운영과정에서당지농촌노동력을우선적으로채용하도록해로무제공을통한구제역할을더욱효과적으로발휘해야합니다시장에수요가많고인력이부족한직종을둘러싸고주문형맞춤형양성을전개해농민들의취업능력을높여야합니다넷째민생보